醉了，我的爱人，我的夜。

现在是早上九点钟，我是梁文音，转开政大之声 FM88.7， 和音乐来一场不期而遇。

发现整夜说了几遍你有多抱歉，残忍又那么可怜，挽回都省略那么熟悉的人，何必勉强的聊天，别为难你再敷衍。

早上11点，我是徐佳莹，还在睡吗？赶快起床，动动身子，来一顿美味的早午餐，用好精神迎接忙碌的一天。这里是正大之声 FM88.7。

너무 같으네 너 마치 사다리 너를 따라 죽었는데 마지막에 꺾이는 서로 나를 괴롭히지만 지독하게 어제는 네가 탄 비행기에서 폭탄이 터지는 꿈을 꾼 채로 지옥을 다녀왔으나 그제는 아침에 네가 옆에 있는 꿈을 간직하려 억지로 뜬 애를 못 포착했으나 Frank Ocean에서부터 Vancouver 마지막 시까지 너의 맛이 가랑이라 아직 못 왔으마 진표리에 찍어놨어 지작시만큼 너를 꼭

现在是中午12点，赶快去吃饭补充体力吧，别饿着肚子去上课哟。这里是政大之声 FM88.7， 大家好，我是林宥嘉。

下午一点钟，大家好，我是 Masca。还在努力工作吗？记得先去填饱肚子，才有精神迎接下午的挑战。

晚上七点钟，忙碌了一天，正在吃晚饭吗？收听正大之声 FM 88.7，让少女维拉陪你一起摆脱烦恼。你好，我是王慧竹。

在虚拟的城市找一个让心灵休息的地方。

exhausting.

晚上九点钟，忙碌了一整天，有没有好好吃过晚饭呢？跟着我一起放松一下，收听正大之声 FM88.7， 我是 Jam 邓紫棋。

家好，我是蓝幼时，现在是晚上十点钟，转开 FM88.7 正大之声，听听我的心情，说说你的情绪，陪你倾诉一整夜。

是辣妈，我是妈妈啦。对不起哦，妈妈一直都在忙。今天是你生日哎，妈妈唱一首歌给你听好不好？

凌晨一点钟，适合自己一个人反省沉淀的时刻，给昨天的自己打个分数吧。正大之声 Always Around You。

这么晚还不睡吗？早睡早起才会健康哦，别再拖拖拉拉了，快去睡觉吧。现在是凌晨2点，这里是政大之声 FM88.7。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서 사랑을 하기가 겁이 나요. 지난 사랑에 마음을 다치고 거기에 아프고 그걸 알면서도 바보같이 나는 또 사랑을 해요. 거듭된 사랑과 이별로 나는 점점 낡아빠진 여자가 되지만 당신에게는 늘 새롭고 아름다운 여자가 될래요. 내 마음 받아주세요.

불고나면 반짝이며 흩날려 그 기억들이 내

凌晨四点，即使全世界都睡着，你也不孤单。只要转开收音机，正大之声 ，Always Around You。

凌晨五点钟，你是太早起还是太晚睡了呢？无论如何，一日之计在于晨，好好把握吧。这里是正大之声 FM 88.7。

0: 现在早上6点钟，看见日出了吗？
1: 转开 FM 88.7正大之声，
2: 用音乐唤醒美好的一天。

기다리다가 정말 잊었다면 결국 너에게 잊으려 하고 있었다는 것도 잊혀져야 잊은 거겠지. You gotta give me time, I ain't perfect but I'm trying to race you perfectly. 돌이키려 하면 너무 먼데 돌아보면 넌 언제나 없게 돼.

여름 밤의 장마처럼 쏟아져 내리고 다시 오려나봐 기억의 소나기 너에겐 우산이 필요할 것 같은데 걱정이 되네 많이 창밖으로 보여 어딘가로 바삐 달리는 차들의 경망스러운 불빛 내 목적지는 묻지 않아도 알겠지만

0: 오마르 예삼.
1: 안녕하세요. 아주 다양한 문제들 오마르입니다. 거리에서 마음에 드는 여성을 발견하면 남자들은 연락처를 물어보죠. 사실 요즘엔 번호를 묻는 것보다 자기 번호를 주는 게 더 추세이긴 합니다. 정체를 전혀 알 수 없는 남자에게 번호를 알려주는 일은 여성에게 곤란함을 넘어 무서운 일이 되기도 하죠. 남자분들이 이런 부분 고려하시면 참 좋을 것 같네요. 아무튼 연락이 닿습니다. 그러면 다 잘 된 걸까요? 대화가 쭉 이어져서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그리고 잘 이어지던 연락이 끊기는 상황은 보통 친절한 설명을 동반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남자들은 답답하죠. 내가 마음에 안 들 수 있겠지만 그럼 그렇다고 말해줄 수 있는 거 아닌가? 그와 동시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애초에 별로였으면 번호를 안 줬겠지. 새벽 1시까지 대화도 안 했겠지. 그래서 지금 답장이 없는 건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큰 용기를 냈고 진심을 보여줬기 때문에 상대방도 그런 나를 진심으로 대했을 거라는 믿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진지하지 않았을까 하는 기대가 있죠. 왜냐하면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내가 너무 처량하니까. 슬프게도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죠. 내가 얼마나 절실한가와는 별개로 상대는 나를 얼마든지 건성으로 대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거절하기가 좀 곤란해서 그냥 번호를 줬을 수 있고 굳이 또 연락 오는 사람 내치기가 뭐해서 대꾸했을 수 있죠. 그리고 심심할 때 심심한 만큼만 대화하다가 이제는 뭐 안 심심한가 보죠. 내가 좋은 건지 싫은 건지 확실하게 표현해 주길 바라고 있나요? 아마 그녀에게 당신은 좋은 사람도 싫은 사람도 아닐 겁니다.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에는 별로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길에서 볼 수 있는 다른...
2: 아니 무슨 소리라는 거야. 이래서 인터넷 타는 사람들 말을 믿으면 안 돼요.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지 내가.
3: I heard she got a boy though.
2: 아, 전화 한번 더 해볼게요.